master 말할 것도 없이 the best C-A-S-T-L-E-J-B 민주비준 and win 이래라 저래라 저들이 모래 난 맘대로 we are chillin 대출할 수 없어 이제 내 언행

너 멀래도 예쁘니까 화장하지마 하지마 스케줄 비워놨으니까 딴 데 가지마 딴 데 가지마 I love you so much 조금 뻔하지마 yeah, yeah, yeah. 너는 아무 말도 내게 하지마 다시 나지마

할망네 우영파띠 자파리. 할망네 우영파띠 가민 애기 호박이영 호박잎 부르 고치 넘을 우리 할망네 우영파띠 명품 진품 세간사리는 덤 벗돌불렁 자파리 연계 어멍도 되고 아방도 되고 혹으로 밥도 하고 너멀국도 끓이고 조물조물 너멀 무치고 밥 먹게 모당아장 우영파띠 자파리 뱃도 덩삭덩삭 고치노람쩍.

마. 기회야 그러니까 하지마. 내일은 아무데도 가지마. 네 웃음은 아주 그냥 살인마. 난 이런 거에 도터치 달인이야. 돈도 많아 전혀 지는 신사임당. 그러니까 장난질은 하지마. 진지 하나 두고 어디 가지마. 너 몰래도 예쁘니까 화장하지마 하지마. 스케줄 비워놨으니까 딴데 가지마 딴데 가지마. I love you so much 조금뻔하지마. 너는 아무 말도 내게 하지마. 다시 나지마.

이별하는데 딱 10분 예쁜 내 사람이 길거리 중 한 사람이 되었을 뿐 지금이 모든 게 이뤄진 게 정말 딱 10분 만 걷고 걸어 너와 갔던 길을 10분이면 갔을 거래 한 시간을 넘게 걸어 마음만큼 아파오는 내 두 발 끝에 그래 주저앉아